0: 아, 니야, 마카네, 자카. 아, 니야, 예, 예, 예, 예. 아, 니가, 마카네, 자카. 아, 니야, 예, 가, 자카. 아, 누구, 마션, 도, 알랭가, 시, 워, 땀, 긴, 칸, 가, 다, 칸, 다, 오, 신, 도, 다, 당, 이, 맥, 다, 마, 이, 키, 시, 샤, 미, 무, 샤, 게, 당, 이, 개, 시, 오, 맥, 게, 카, 맥, 카, 시, 샤, 대, 딩, 오, 아, 키, 아, 이, 땀, 이, 쪼, 꾼, 도, 다, 말까세 바야 당게 세끔마게 칙카간다디 이게 샤브 트라디시타 토 트라디시 트위클 컨이 주알랭가 주아쿠라 티 안데비 템브라 트라디시안 돼 양콜디 마테 컨이 고마테 고르 마테 야 와쿠루트웨 예샤데베 당기
1: 데우 지리카 고치 데우 코엔지누 데우 도지 데 아나코 틴케 카이캄시키 엑스카 FMCK 에세카